0: 메달
1: 걸. 에?
0: 방글 와네 그랬어.
1: 아. 에마 마살레네. 바라 리티 라베카 묘티 리퀘스트 코프. 에마 라스노 코힌다. 아. 미 라와 자할마.
0: 리티 야덴 피콜라다.
1: 아젠 하사. 나. 아마 리티 라베케미.
0: 에,
1: 오케이. 에 메마. 미 리티 라베코. ni ada de kuriya ta mi ure ni ge waki vela na mara mu fa vela doha ka ne de ne a ehm bi ma shahu wa waki vela fa shahu ge mi hi kya mo ri ti lava mi ha sabun ge ni ste na